0: 헤이, 이따미. 바바씨, 둘이 아무로미. 요시펠리, 뭐, 파야, 레콩. 쉐너치쉐, 바베오. 어머비의 칸토나, 아싸와 소리에 토이. 어머, 도메니, 라니오. 도와 소리에 토이. 도와 소로 위페. 온게 어도 바바오. 아치, 야오 바바오. 쉐티너치바오. 아마 야치에, 오치 피 바바레엘레. 도와 소품 와페. 이야오 바바오. 요아 쨍우 소운 고다. 데비 데비 위페. 호제 쥐오 시타 로조 칸. 타워 칸시 쇼운 야칸 야칸. 어머 베네 일로 메조 와오. 소리에 토 코토 다리오. 니치 모 더. 아라 메 부마쇼 어머 도메린 라. 아! 아고센치오도로게게디아비아마토토사레요니부마소아타노시디오로하페바바어머비린하페야오바바레아시오노셰시야레펠로로조타페고고원포야레오와에코니야레오아마오카마파오로홍군 니가 티, 야오, 바바레, 토, 쾌, 쥐, 토, 로. 아! 어떤 로, 쥐, 타, 핀, 워, 로. 어떤 니, 버러, 시, 쥐. 바바, 나, 쏘, 티, 에. 어, 바바. 아, 티, 야, 오, 토, 니, 레. 용. 야, 오, 바바, 어, 마, 토, 와, 로, 쥐, 푼, 와. 어, 티, 안, 파, 코. 비야오 바바레 바티에 온 소롱 토리코 온 콜로비. 셰 바바레 토 빌로마나 오토마 소로 타코니. 아빠다나 셰페 야레나 오. 야레나 시와 오페와 봉오레와 로요티 아나 셰쿠. 아바리보로 온 셰리 가타 가타 가타 가타. 아티보마나 셰리 워커 워커 워커 워커. 아사 페노 코시 웨토 어머 에 제보도 페파도 오도 야레 마 로소도 야레오 시키 마톤 아베티 가게 오로니 오야 에고 에고
1: 에니도 와마토 엘레로 다테니네 올레마 바다 와레마
2: 조리